Wayfaring Stranger, Anonymous 4의 노래로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브람스의 인터메조 작품 118의 2번이었습니다. 스톡홀름 기타 4중주단의 연주로 조금 또 새로운 느낌으로 들었습니다. 생생클래식 오늘 끝곡들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유라, 작가 장유림, 저는 아나운서 박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문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문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알렉시스 바이젠베르크의 전집이 발매됐습니다. EMI 음원들인데요. 워너레이블 달고 이제 재발매가 됐습니다. 그동안 절판된 음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이 바이젠베르크 팬들로서는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7장의 방대한 분량인데요. 그 가운데서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알렉시스 바이젠베르크의 피아노 연주, 1981년 레코딩 전곡 전해드립니다. 명현주 명문반 오늘 첫 곡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겸 바이올린 전문 작곡가로 알려져 있지만 첼로 협주곡도 좋은 곡 남기고 있습니다. 앙리 뷰에탕의 첼로 협주곡 1번 A단조 작품 번호 46, 웬신 양의 첼로, 게르노트 슈말푸스가 주연하는 에버그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앙리뷰어탕의 첼로 협주곡 1번 A단조 작품 번호 46 웬신양의 첼로 게르노트 슈말프스가 주의하는 에버그린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오늘 명연주명 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미하엘 글린카의 독립된 서곡입니다. 오버추어 D장조 에프게니 스페틀라노프가 주의하는 The USSR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미하엘 글린카의 서곡 D장조, 에프게니 스베틀라노프가 지휘하는 더 USSR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 코너로 넘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시스 바이센베르크의 EMI 전집 37장짜리 CD 전집물이 발매가 됐습니다. 정말 어느 것 하나 놓치기 싫은 그런 주옥편들인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은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전해드립니다. 이 바이센베르크는 알고 계신 것처럼 언젠가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피아니스트 가운데 가장 피아니스트간 피아니스트다. 좀 어폐가 있는 말 같지만 실제로 바이센베르크의 팬이라면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른 피아니스트들은 오르간이나 합주코드를 쳐도 뭐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바이젠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피아노의 기능적인 측면을 확실하게 살리는 고도의 테크닉으로 정말 경악할 만큼 엄청난 연주를 들려주는데요. 이 골드베르크 변주곡도 역시 바이젠베르크표 골드베르크 변주곡입니다. 두 차례 레코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중에 레코딩한 1981년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알렉시스 바이젠베르크의 피아노 연주 1981년 레코딩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알렉시스 바이젠베르크의 피아노 연주 1981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도 짤막한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작품입니다. 후가의 기법 가운데 콘트라푼쿠투스 1번 비토리오 기엘미, 로렌초 기엘미, 일소나토르 빠를란테가 함께합니다.

바흐의 F가의 기법 가운데 콘트라푼크투스 1번 비토리오 기엘미, 로렌초 기엘미, 일소나로 파를란테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연주 명음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오페라가 영국과 프랑스로 건너가서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자라났는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갑니다. 18세기 초 베네치아에는 수많은 오페라 극장이 문을 열었고 새로운 작품과 새로운 가수를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극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무대의 중심에는 화려한 기교와 목소리로 관객을 사로잡았던 스타 성악가들이 있었죠. 그 화려한 오페라 세계 한가운데 조금은 뜻밖의 인물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 우리가 사계의 작곡가로 기억하는 비발디는 평생 오페라를 쓰고 가수를 섭외하고 공연을 준비하면서 극장의 흥행까지 고민했던 이 오페라 작곡자이자 극장인이기도 했죠. 이 바로크 오페라를 따라가는 세 번째 여정, 베네치아의 극장, 비발디와 그의 경쟁자들, 그리고 스타 성악가들이 빛났던 화려한 무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오페라 평론가 이용숙 홍익대 교수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비발디 하면은 사실 그 가장 먼저 또 사계를
1: 그렇죠.
0: 떠올리시게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또 우리 노나의 가족이시라면. 근데 알고 보면 오페라에 대단한 열정을 쏟았던 인물입니다. 또 흥미로운 건 가톨릭 사제이기도 했죠.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세속적인 오페라의 내용과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1: 네. 오페라가 예. 한창 이탈리아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을 때 사실 교황청에서는 오페라를 금지하겠다는 칙령까지 발표를 했고요.
0: 아, 그래요?
1: 네. 네네. 이런 세속예술에 사람들이 헛되게 마음을 빼앗겨서 제대로 이제 와서 기도도 안 하고 아. 미사에 열의를 안 보인다.
0: 정말 사탄 취급을 받았네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오페라는 굉장히 사악한 예술이다라고 얘기해서 당연히 카톨릭 사제가 오페라 작곡을 한다고 그리고 또 극장에 가서 가수들하고 그렇게 같이 리허설을 하고 그렇게 극장일에 신경을 쓴다고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0: 네.
1: 그랬는데 비발디가 워낙 이제 어릴 때부터 뭐 극장을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연극, 뭐 오페라에 관심이 많았었고.
0: 그랬구나.
1: 네.
0: 그런 이면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오페라를 열심히 썼겠죠.
1: 네. 문학 작품을 열심히 읽은 그런 사람이고요.
0: 아.
1: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사제를 일종의 뭐 직업으로 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성 천식에 있어서 미사 집전을 할 수가 없었대요. 미사 때 계속 이제 기도문을 읽고 있는데 기침을 하니까. 그래서 다행히 이제 작곡도 잘하고 또 음악 교육 그 당시에 여자 아이들을 수용했던
0: 맞아요.
1: 그 고아원이 있잖아요.
0: 네네네네.
1: 거기서 그렇게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오케스트라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후원도 굉장히 많이 이끌어내고 이랬었잖아요.

0: 그래서 그런 재능 때문에 미사 직전에 의무를 면제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1: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난 특혜.
0: 그렇죠.
1: 그의 능력을 높이 샀기 때문에.
0: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계속 쪼였던 거예요. 그 상급자 주교 추기경 이런 사람들에게.
1: 아이고야. 스트레스가 있었네요.
0: 네,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비발디는요.
1: 그렇군요.
0: 네, 자신은 뭐 오페라를 90여 편 작곡했다 이렇게 이제 말년에 얘기했는데 뭐 실제로는 한 50여 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아, 그러면 그중에 한 작품을 한번 만나볼게요.
0: 네.
1: 예, 오를란도 핀토 바초. 그러니까 이게 미친 척하는 오를란도라는
0: 네,
1: 뜻이잖아요.
0: 그렇죠. 네. 네.
1: 거기서 아르질라노의 아리아입니다. 카운트 테너 필립 자루스키, 장 크리스토프 스피노지가 지휘하는 앙상블 마테우스의 연주입니다.

0: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이럴 것 같아요. 아, 그래. 이게 바로크 오페라지.
1: 네, 이게 터죠. 정말 저혈압인 사람의 혈압을 한꺼번에 확 올려주는.
0: 아니, 근데 지금 살짝 노래 나올 때 우리 이영수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이 아리아를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1: 네.
0: 음반 사서 한동안 아침마다 들으셨네.
1: 네, 처음에 자로스키다 이래서 이제 음반을 사서 아침마다 눈만 뜨면 이 음반을 틀어놓고 제가 사실 혈압이 낮은데 갑자기 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이 노래만 들으면.
0: 직접 경험하셨군요. 네. 그 신비한
1: 네, 그 바로크 음악의 효능을 정말 몸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0: 네. 진짜 이 바로크 시대에 제대로 된 예, 아리아 방금 감상하셨습니다. 그 오를란도 핀토 바초 미친 척하는 오를란도 중에서 아르질라노가 부르는 그대가 눈빛으로 화살을 날린다면 카운트 테너 필립 자루스키가 불렀습니다. 아, 이 작품이 우리나라 무대에도 오른 적이 있어요?
1: 네. 사실 이 작품이.
0: 보셨죠? 선생님
1: 네,
0: 분명히 보셨겠지.
1: 네, 서양에서도 잘 공연이 안 되는 그런 네네. 작품인데. 그때 젊은 이탈리아의 연출가 파비오 체레사라는 연출가가 그때 뭐 연출상도 많이 받고 이래서 이제 국립오페라단의 공연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바로크 오페라 연출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약간 의구심도 있었는데 너무 무대의 색감이 아름답고 정말 그 동화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 네. 그래서 사실 많은 그 관객들이 그 당시에 바로크 오페라는 아주 지루하고 어렵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런 편견을 많이 깼던 그런 아주 반응이 좋았던 공연이었습니다.
0: 네. 워낙 뭐 이 오를란도가 사실 이렇게 마법과 환상의 세계를 들락날락 하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근데 그 무대가 그렇게 동화적이었다니까.
1: 네. 아우. 그걸 유치하지 않게 아주
0: 못 본 게
1: 유머러스하게 예, 잘 만들었어요.
0: 그랬군요. 이 오를란도 이 광기를 얘기하자면 비발디는 한쪽은 정말 미친 척하고 한쪽은 정말 미친 걸로.
1: 네, 그렇습니다.
0: 두 번에 걸쳐서 사실은 네. 이 오페라를 만들었죠.
1: 네, 이 1714년에 이 미친 척하는 오를란도 핀토파초를 작곡을 했고 1727년에는 흔히 우리가 광란의 오를란도 이렇게 네네. 부르는 예, 미친 오를란도, 오를란도 푸리오소라는. 근데 이 푸리오소라는 이 이탈리아 단어는 그냥 미쳤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너무 분노해서 미친 듯이 펄펄 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0: 네. 예, 예. 왜 펄펄 뛰는지는 이제
1: 네, 분노한 이유가 이제 나오겠는데
0: 예, 얘기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오를란도 이야기가 이 비발디뿐만이 아니라
1: 네.
0: 그때 당시에 진짜 많은 작곡가들이
1: 네,
0: 이 얘기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1: 거의 한 100명 정도의 작곡가가 작곡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0: 네,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1: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를란도가 이제 십자군의 기사고 기사 문학의 특징을 잘 보여주면서 판타지 문학의 성격도 잘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바로크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과장과 허장성세를 정말 공연의 목표로 삼았었어요.
0: 아 그러니까 이
1: 어떻게
0: 아리아에서도
1: 하면 더
0: 나오잖아.
1: 있어 보일까?
0: 장식음이 장식음.
1: 네, 장난이 아니잖아요.
0: 네, 네. 네.
1: 아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바로크 시대에 특히 이런 소재가 또 인기를 끌었고요.
0: 예, 네, 마법을 그다음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그렇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뭐. 샤를마뉴 시대 칼 대제라고 하죠. 원래는 그 시대에 이제 기사 전설을 바탕으로 한 그런 얘기인데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여자가 자기 사랑을 안 받아줘서 미친 거예요. 이 오를란도가.
0: 그래서 미친 오를란도.
1: 네. 그래서.
0: 네.
1: 그래서 뭐 정말 이게 바로크 무대가 굉장히 좋아했던 뭐 변신, 스펙터클 이런 것을 구현하기에 아주 좋은 소재이기도 했고요.
0: 네.
1: 또 기사도의 덕목 뭐 이런 것을 그 당시 바로크 시대의 귀족 청년들에게 보여줘서 또 교육용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소재를 상당히 선호했다고 합니다.
0: 아, 그 첫 시간에서 몬테베르디 얘기할 때도 이 교육.
1: 맞아요.
0: 교훈을 네. 얘기하셨었는데 네. 바로크 시대 오페라는 그 덕목을 꼭 의식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1: 네. 그렇습니다. 바로크 시대에는 사실 왕들과 귀족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게 너무 중요한 시대였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허튼 짓 하지 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 이제 이런 게 아주 중요했던 거죠.
0: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이 오를란도 얘기가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1: 맞아요.
0: 기사도 네. 뭐 사랑, 마법, 뭐 구미에 당기지 않는 이야기가 네. 없는 것 같긴 하네요.
1: 연출을 잘하면 사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0: 네, 스펙타클한 네. 말씀하신 대로.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사랑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1: 그렇죠.
0: 영웅도 네. 막 애절하고 애끓는 사랑을 한다.
1: 네.
0: 네. 이번에 만날 기사 루제로도 그렇죠. 여기 네, 이제 오를란도에 등장하는.
1: 네. 네. 원래 이제 루제로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 마법사 알치나의 마법에 걸려서 알치나한테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0: 아니 그러니까 이제 브라다만테가 얼마나 불쌍한지
1: 그러니까요.
0: 진짜.
1: 네. 마법에 홀려서 자기를 구하러 왔는데 자기 연인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는 알치나한테서만 오로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0: 노래는 아름답지만 정말 가사는 너무 잔인해요.
1: 네. 이 노래의 앞부분에 사실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바로크 플룻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 보통 바로크 시대에는 리코더를 주로 많이 썼잖아요.
0: 네.
1: 근데 리코더는 이렇게 세로로 불었는데 오늘날의 플루트 같은 그런 바로크 플루트는 또 트라베르소라고 하죠. 이렇게 가로로 된 그런 필이.
0: 아, 네, 네.
1: 그래서 그 전주가 상당히 오래 나오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음악적으로.
0: 아, 이번에 좀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겠네요.
1: 네.
0: 네. 내 달콤한 연인 오로지 당신에게서만. 이 알치나의 이렇게 마음을 빼앗긴 기사 루제로의 아리아입니다. 카운트 테너 필립 자르스키, 장 크리스토프 스피노지가 지휘하는 마테우스 앙상블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선생님 이게 그러니까 바로크 플루신 거죠. 아, 루트랑 조금 비슷하네요.
1: 네. 음색이 너무 아름답고 뭔가 좀 지금 방금 또 말씀해 주셨지만 좀 아주 서글픈 느낌? 또 이런
0: 그러니까요.
1: 네, 정서를 전달하죠.
0: 네. 아, 네. 진짜 선생님 덕분에 아주 오늘 이 독주 플룻 부분을 귀 기울여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 달콤한 연인 오로지 당신에게서만 기사 루제로의 아리아 카운티 테너 필립 자르스키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비발디의 오페라를 만나볼까요?
1: 네, 비발디의 오페라 중에 그리젤다라는 작품이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특히 뭐 성악 기교 성악 테크닉이 왜 그렇게 중요해졌나 이 시대에 와서 뭐 이런 부분을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몬테베르디가 그 오르페오 이후에 다시 이렇게 오페라 작곡을 오랫동안 안 하다가 다시 하게 된 이유가 뭐 베네치아의 오페라 하우스가 개관을 했고 그래서 비발디 시대에는 이제 오페라 극장 수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0: 네.
1: 여기 극장의 어떤 그 가수들이 받는 그 개런티의 시스템 이런 게 이제 확립이 된 거죠.
0: 아.
1: 그래서 한마디로 A급, B급, C급 가수 이런 게 생긴 거예요.
0: 와.
1: 개런티가 다 다르고 뭐 특히 이제 뭐 그 당시에 오늘날 카운터 테너들이 많이 노래하는 그런 카스트라토들 이런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면 일반 테너나 소프라노에 비해서 뭐 3배 이상 개런티를 받았고
0: 그때
1: 똑같이 노래하고 출연하는데
0: 카스트라토가 워낙 또 인기가 많았으니까
1: 네. 네.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수들이

0: 특별히 좀 돈을 많이 받으려면 더 기교를 발전시켜야겠구나. 그래서 청중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관객들이 아무개 나오라 그래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농성을 하잖아요.
1: 아, 네, 네.
0: 그렇게 되면 나는 정말 돈방석에 올라앉는다. 이제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미친 듯이 이 성악 기교를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1: 미친 듯이라는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0: 네. 아니 돈이 보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네. 오페라가 이렇게 연극 위주의 그런 예술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그 성악 위주의 예술로 바뀌게 된 이유가 바로 이렇게 극장이 발전하면서였다는 것이죠.
1: 그러면서 이제 성악가들 나 노래 잘해.
0: 네.
1: 이 곡으로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그 아리아의 그 길이가 늘어나고.
0: 네, 그렇죠. 예.
1: 전 사실 그리젤다 하면 저희가 그 그리젤다의 딸 코스탄자가 부르는
0: 맞아요.
1: 아지타타
0: 아주 유명한 아리아 있잖아요.
1: 근데 오늘 다른 아리아를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지금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예, 예. 아, 여기서는 이제 그 사실 이 이야기가 테살리아의 왕 괄테로가 이제 왕비로 그리젤다를 택했는데 그리젤다가 뭐 그냥 미천한 신분이어서 예, 평민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대잖아요. 오히려 좋아했을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아, 그래서 왕이 하도 이제 불만이 많으니까 일부러 왕비를 추방을 했다가 아, 그리젤다가 그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그 시련을 잘 극복하고 정말 왕에 대한 정절과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네. 이렇게 해서 모두에게 그 사실을 입증하고 다시 궁으로 불러들인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랑에 빠진 제비라는 아리아는 아주 오래전에 뭐 15년 전에 태어난 공주가 있었어요. 걔가 바로 코스탄자였던 거죠.
1: 네.
0: 죽은 것으로 위장됐고 왕도 자기 딸인지 모르고 있었고 예, 이 코스탄자를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코스탄자라는 여자랑 결혼을 할 거야 뭐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 코스탄자를 키워온 그 왕의 충직한 신하 그 기사는 정말 자기 동생하고 코스탄자가 정말 깊이 사랑하는 사이거든요.
1: 아, 네네.
0: 그러니까 자기는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고 싶은데 이제 왕하고 결혼을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사실 그래가지고 그 갈등 끝에 부르는 게
0: 맞아요. 코스탄자의 그 아리아였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여기서는 그 코스탄자 전에 바로 이 코라도라는 기사가 코스탄자한테 왕에 대한 너의 존경심 그리고 너의 연인에 대한 너의 진정한 사랑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아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여자애는 마음이 안 변할 거다. 내 동생에 대해서.
1: 아,
0: 이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첫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법이지 하는 그런 아리아를 노래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얼마나 또 바로크다운 네. 아리아인지 좀
0: 맞아요.
1: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0: 네, 그 새의 움직임을 아주 음악적으로 묘사하는 그러니까 제비, 사랑에 빠진 제비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꼭 돌아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 그 코스탄자의 아리아는 사실 그게 막 폭풍우를 막
0: 네,
1: 표현한 거였잖아요.
0: 네.
1: 새는 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왕의 충직한 기사, 코라도의 아리아, 사랑에 빠진 제비. 카운티 테너 이에스틴 데이비스, 장 크리스토프 스피노지가 지휘하는 앙상블 마테우스의 연주입니다.

0: 비발디의 그리젤다에서 이제 또 하나 아는 아리아가 생겼어요.
1: 네. 카운터 테너들이 아주 앞다투어서 부르고 싶어하는 아, 그런 명곡입니다.
0: 그렇군요. 네. 왕의 충직한 기사 코라도가 부르는 사랑에 빠진 제비는 카운트 테너 예스틴 데이비스가 불렀습니다. 이렇게 비발디의 오페라 세 편 미친 척하는 오를란도 진짜 미친 오를란도 그리젤다까지 만나봤습니다. 다른 사실은 또 오페라 작곡가를 이제 만나봐야 될 텐데
1: 네.
0: 이 요한 아돌프 하세
1: 네.
0: 카운터 그때는 카운트 테너가 아니죠. 카스트라토가 생각나는
1: 네네네.
0: 작곡가예요.
1: 맞아요. 네. 네. 카스트라토를 기용해서 정말 멋진 노래들을 만든 사람이죠. 하세는 원래 독일 사람인데 이탈리아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어로 또 오페라들을 작곡했고요. 그래서 뭐 카스트라토의 그런 아주 비르투오서 의 기교를 아주 특히 세련되게 구사한 그래서 뭐 미발디에 대해서는 미발디의 오페라들에 대해서 약간 엇갈린 의견들이 있습니다.
0: 네.
1: 미발디가 워낙 유명한 작곡가잖아요.
0: 네,
1: 또
0: 네.
1: 관현악곡으로도
0: 그렇죠.
1: 그래서 미발디의 오페라도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실 비발디 당대에는 성악적인 면에서는 비발디보다 훨씬 탁월한 테크닉을 구사하게 만든 그런 다른 작곡가들이 있다. 그래서 그 대표로 꼽는 게 이제 하세인 거죠.
0: 그렇군요. 네.
1: 훨씬 세련되게 작곡을 한 그런 작곡가였다.
0: 그러니까 당대에 엄청나게 근데 인정을 받은.
1: 그럼요. 인기가 대단했었죠. 하세의 작품들이.
0: 그러면 어떤 작품을 만나볼까요?
1: 네. 오늘은 하세의 그 페르시아의 왕 시로에라는 작품에서 메드라제가 부르는 아리아인데요. 메드라제는 사실 악역이에요. 여기서.
0: 네. 네.
1: 근데 폭풍우의 공포 속에서도 뭐 이런 아리아인데 여기서 들어보시면 그 주인공의 감정 변화, 분노, 불안, 격정 뭐 이런 것들이 음악적으로 굉장히 섬세하게 또 폭발하듯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이게 사실 이 이야기가 궁정과 왕가를 뒤흔드는 그런 음모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로에가 형이고 시로에가 이 페르시아의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0: 네.
1: 그런데 이 메드라제가 동생이거든요. 남동생.
0: 이것도
1: 그런데 형의 자리를 탐내는 거죠.
0: 또 권력 얘기가 나오는군요.
1: 네. 내가 형보다 못할 게 없는데. 그래서 음모를 꾸며서 이제 형을 밀어내고 자기가 바로 왕위를 얻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왔어요, 지금.
0: 네, 네.
1: 그래서 너무 흥분한 상태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래서 왕위 계승자를 음모로 몰락시키고 자기가 왕좌에 다가선 그 상황에서 악당다운 승리감이 넘치는 그런 극도로 기교적인 과시용의 아리아입니다.
0: 딱 바로크 시대 네. 오페라 아리아답겠네요.
1: 네.
0: 들어보겠습니다. 카운트 테너 프랑코 파지올리, 리카르도 미나시가 지휘하는 일 뽀모도로의 연주로 하세의 시로의 페르시아의 왕 중에서 그러니까 빌런이네요.
1: 네.
0: 메드라제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폭풍우의 공포 속에서도.

0: 카운트 테너 프랑크 파지올리의 음성이 빌런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이 파지올리는 네. 정말 뭐 다른 아주 부드럽고 섬세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카운터 테너들에 비해서 모자로스키라든지 네. 그런 가수들에 비해서 아주 남성적인 음색을 그러네요. 가지고 있고요. 또 파워도 대단한 가수고요.
0: 네.
1: 그래서 특히 이제 무대에서 아주 인기를 얻었어요.
0: 네, 카리스마가 파지올. 있겠어요.
1: 카리스마가 정말 대단했죠.
0: 아 그렇군요. 요한 아돌프 하세의 페르시아의 왕 실오회 중에서 악인 메드라제가 부르는 폭풍우의 공포 속에서도 아유 제목부터 폭풍우가 나오니
1: 네.
0: 정말 예 대단한 기교의 아리아였습니다. 이렇게 하세 그 음악까지 듣고 나니까 왜 그 오늘 부제가 성악가들의 시대잖아요.
1: 네.
0: 이런 단어가 나올 수밖에,
1: 네, 그렇죠.
0: 이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1: 그만큼 그런 또 훌륭한 작곡가가 많았던 거죠.
0: 네,
1: 그
0: 실감이 나네요. 네. 저 또 못지않은 또 동시대의 유명 작곡가 있잖아요.
1: 네, 바로 레오나르도 빈치입니다. 다빈치가 아니고요.
0: 가끔가다 소개할 때 자꾸 네. 다빈치가 나와가지고
1: 네.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0: 그러니까. 근데 이 레오나르도 빈치의 오페라 하면은 또 딱 생각나는 작품이 있어요.
1: 네, 그렇죠.
0: 아르타세르세. 예. 지금 기준으로는 아주 놀라운 배역 구성인데 주인공 6명 가운데 5명이 카스트라토라고요.
1: 네. 정말 이러기도 쉽지 않아요.
0: 그러니까.
1: 네.
0: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걸출했던 카스트라토가
1: 총출동.
0: 그건 정말 인기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1: 그럼요. 아주 사람들이 그냥 도미노로 쓰러졌죠.
0: 그랬겠어요. 네. 진짜.
1: 그래서 이 빈치가 작곡한 이 아르타세르세를 보면 정말 뭐 이제 오늘 감상하실 이 음반에서도 바로크 시대 원작의 음악 그러니까 5명의 카스트라토를 썼던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뭐 필립 자루스키, 막스 엠마누엘 첸치치, 프랑코 파지올리 뭐 이런 아주 유명한 그런 카운터 테너를 5명을 썼어요. 이거는 공연을 보러 간 사람들에게는 완전 로또 대박인 거죠.
0: 그렇죠. 저 지금 대박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했는데 딱 쓰셨어요. 선생님께서.
1: 네. 우와. 그래서 정말 그 최고의 카스트라토 5명이 각각 다른 음색과 개성으로 불렀던 이 노래들을 오늘날 또 그렇게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진 카운터 테너들이 들려줬다는 거예요.
0: 네, 네.
1: 뭐 그 당시에 인기도 대단했지만 뭐 네. 최근에 이제 이걸 다시 공연을 했을 때도 정말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0: 아, 왜 아니겠어요.
1: 그리고 네. 너무 재밌었던 거는 이 카운터 테너 중에 조금 또 예쁘장하게 생긴 가수들이 여성으로 분장을 하고 나와요. 드레스를 입고.
0: 아, 그렇군요.
1: 네, 실제로 바로크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0: 아, 네, 네, 네.
1: 그래서 바로크 시대에는 사실 이게 카스트라토 수술을 받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키가 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0: 그래요.
1: 그 당시 이탈리아 남자들의 평균 신장이 뭐 한 16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카스트라토들은 190까지 컸다는 거예요.
0: 아니 근데 사실 그 좀 약간 어색한 게 여성 배역을 맡은 카스트라토가
1: 여성 드레스를 입고 190cm가 나와서 한 160cm 정도 되는 테너하고 연인이라고 막 노래를 하잖아요.
0: 네.
1: 우리 같으면 너무 감정이입이 안 돼서
0: 그러니까요.
1: 안 보러 갔을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바로크 시대 사람들은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으면 뭐 키가 어떠면 어떠냐 노래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대요.
0: 그때 당시에 문화 풍조는 그런 게 상관이 없었어요. 외적인 느낌이 상관이
1: 네,
0: 없고
1: 네.
0: 노래만 잘하면
1: 네.
0: 된다.
1: 그리고 오페라의 줄거리나 뭐 논리적 타당성 이런 데도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로지 노래.
0: 그러면 그 여성 배역의 그럼 아리아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그게 네네. 아주 재미있는데요.
0: 네.
1: 여기서 이제 여성 배역인 만다네가 사랑하는 남자 아르바체 정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데요.
0: 네.
1: 아르바체를 믿고 싶지만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복수를 해야 된다는 의무 앞에서 이제 굉장한 극심한 갈등을 겪는 인물이에요. 이 여성이 그 만다네가 부르는 그 사랑과 의무의 갈등을 아주 깊은 감정으로 드러내는 노래인데요. 폭군 같은 사랑을 이겨냈다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은 나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정말 사랑과 미련과 집착을 떨칠 수가 없어. 도저히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는 너무 슬픈 노래거든요.
0: 애끓는 네. 심정을 표현한 노래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그때 당시에는 190 카스트라토가 불렀던 자 오늘은 카운트 테너 막스 에마뉴엘 첸치치 디에고 파솔리스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퀼린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레오나르도 빈치의 아르타 세르세 중에서 만다 내가 부르는 폭군 같은 사랑을 이겨냈다고 생각했지만 카운트 테너 막스 에마뉴엘 첸체치가 불렀습니다. 이 하세하고 빈치를 언급하면 딱 떠오르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피에트로 메타스타시오.
1: 네, 그렇죠. 네. 그 당시 최고의 이제 대본 작가였죠.
0: 아, 뭐 네. 그때 당시에 이 사람 대본으로
1: 네. 너무나 많은 작곡가들이
0: 안 쓴 사람이 있을까요?
1: 작품들을 작곡을 했잖아요.
0: 네, 네.
1: 그런데 이 대본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수십 명의 작곡가가 같은 이야기에 음악을 붙였고요.
0: 네.
1: 뭐 페르골레시, 갈로피, 치마로사 뭐 굉장히 많아요. 바로크 시대에서 이제 조금 뒤로 와서도
0: 네,
1: 여전히
0: 네. 네. 네.
1: 그래서 이 제목을 보시면 올림피아드잖아요. 진짜 올림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0: 오늘 마지막으로 그 만나볼 이 비발디의 오페라 제목이죠?
1: 네, 그렇습니다.
0: 이게 또 피에트로 메타스토시오 대본이군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올림픽 경기가 그러면 소재가 되는 거예요?
1: 네. 너무 재밌죠.
0: 네,
1: 이게
0: 네.
1: 1734년에 베네치아에서 크게 성공을 한 작품인데요. 우정과 사랑 사이의 갈등을 또 보여주고 있는.
0: 뭐 단골 소재겠네요.
1: 맞아요.
0: 예,
1: 네.
0: 예.
1: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 경기의 승자에게 공주를 우승 상품으로 준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주로 이렇게 상품으로 많이 팔렸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뭐 왕의
0: 그렇죠.
1: 뜻에 의해서. 그래서 공주 아리스테아를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아리스테아를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리치다라는 주인공이 이제 부르는 아리아를 들어보실 건데요.
0: 네.
1: 이 리치다는 스포츠에 재능이 없어서 공주는 얻어야겠는데 그래서 정말 운동을 잘하는 자기의 절친 메가클레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운동을 못해서 우승을 못할 것 같으니 네가 내 이름으로 대신 좀 싸워달라고.
0: 근데 이런 얘기는 정말 너무 익숙해요.
1: 그렇죠. 너무 웃기잖아요.
0: 이게 바로크 시대부터 있었군요.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갈등이
0: 그렇겠죠.
1: 일어나는 요소가 이 메가클레가 또 아리스테아를 사랑하고 있어요. 둘이 진짜 사랑하는 사이거든요. 서로.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절친이 부탁을 했는데 또 어떡하나. 뭐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고 메가클레는 그런데 이렇게 부탁을 해놓고 이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을 수가 있어 하고 행복해하면서 리치다는 이 노래를 부릅니다. 혼자 아리스테아를 생각하면서 아주 느리고 서정적인 앞에서 들으셨던 뭐 폭풍이 마음속에서 휘몰아치고 이런 아리아가 아니고
0: 네네.
1: 아주 자장가풍 세레나데풍의 아름다운 아리아예요. 특히 이제 호른 선율이 아주 애틋하고 간절한 사랑을 표현하는 네, 그런 노래입니다.
0: 또 호른 음색을 또 귀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안토니오 비발디로 돌아와서 오늘
1: 네,
0: 마무리를
1: 그렇죠.
0: 친대요.
1: 예, 예.
0: 올림피아데 중에서 리치다의 아리아입니다. 카운트 테너 필립 자르스키, 장 크리스토프 스피노지가 지휘하는 앙상블 마테우스의 연주로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이용숙 교수님과는 또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내일 뵙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런던으로 가서 핸델을 만나보도록 하죠. 4부에서 뵙겠습니다.

햇살에 쫓겨서 옷자락 하얀 안개가 나무 사이로 달아난다. 삼봉들은 일찍 하늘로 올라가 대화를 나누고 풀꽃에 붙였던 이슬들, 내 발자국 소리에 화들짝 놀란다. 하늘에 매달렸던 산들이 내 눈 안으로 후두둑 떨어진다. 이성선 시인의 설악을 가며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설악산 봉우리들은 하늘로 올라가 대화를 나눈다고, 마치 산들이 하늘에 매달린 것 같다고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산이 지상의 장소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장소, 또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온 것 같습니다. 산에서 안개가 걷히는 풍경을 보면서 옛사람들은 마치 신선이나 선녀의 하얀 옷자락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사람들은 하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산에 오르지만, 산은 반대로 사람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점점 더 몸을 낮추고 있는 건 아닐까요? 유민희 작곡 산행, 오늘 첫 곡입니다. 서정군의 검은고와 안성인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시죠.

유민희 작곡 산행, 서정권의 검은고와 안성일의 장구장단,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이성선 시인의 설악을 가며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머지않아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설악산을 찾겠죠? 산이 너무 화들짝 놀라지 않게 다들 조용히 흔적 남기지 않고 다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매주 주말 이 시간에는 우리 음악과 함께 우리 땅 곳곳을 돌아봅니다. 다가올 10월은 본격적인 축제의 계절이기도 하죠.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가을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미리 가보겠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속초에서 설악문화제가 열린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설악산에서는 1966년부터 이 축제가 이어져 왔습니다. 처음에는 설악제란 이름으로 치러졌는데요. 단순히 설악산을 주제로 한 것이 아니라 설악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속초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속초 시민들의 삶과 이야기를 함께 담아온 축제라고 합니다. 올해로 61회를 맞이하는 설악문화제는 설악, 함께 물들다 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제목만 들어도 가을 풍경, 그 빛깔이 떠오르는데요. 설악문화제의 중심에는 중요한 의례가 있습니다. 바로 설악소사인데요. 설악소사는 산신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전통 제례에 해설과 스토리텔링을 더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설악 등반대회도 열립니다. 이때는 평소에는 개방되지 않던 탐방로를 따라 달마봉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 설악산을 배경으로 한 음악회도 펼쳐지고 거리 퍼레이드도 열리는데요. 이 퍼레이드에는 지역 주민과 동아리, 학교, 문화예술단체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어울리고 화합하는 자리가 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지죠. 올해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설악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속초의 자연과 문화, 속초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함께 만날 수 있는 이 축제에서 가을 설악산과 가을 바다를 한껏 느껴보시죠.

경남 사천시에서는 10월에 사천읍성축제가 열립니다.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사천읍성은 돌과 흙으로 쌓은 성곽입니다. 원래 둘레는 1.5km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성곽은 300m 정도가 됩니다. 이 성을 쌓은 곳은 조선 세종 때였는데요. 세종 24년 1442년에 병조 참판 신인손이 왕명에 따라 쌓기 시작해서 1445년에 완성됐습니다. 지역민을 보호하고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임진왜란 때는 이 성을 왜군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선조 32년 정기룡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과 명나라 원군이 힘을 합쳐서 왜군과 혈전을 벌였고 결국 이 성을 탈환했다고 합니다. 그토록 치열했던 현장 사천읍성에는 수양공원이란 이름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누각과 팔각정이 있어서 운치 있는 휴식공간이 돼주고 있죠. 이곳에 달이 뜨면 특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사천읍성 명월은 사천 구경 중 하나로 꼽히죠. 사천에는 이 밖에도 임진왜란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순신 백이종군로 사천 구간을 따라가 볼 수도 있는데요. 이순신 백이종군로는 충무공 이순신이 의금부에 투옥됐다가 석방된 1597년 한양에서부터 경기, 충청, 전북, 전남, 경남을 거쳐간 길입니다. 삼도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되기까지의 험난한 과정을 되짚어보는 코스죠. 백이종군로 사천 구간에서는 한적한 시골길과 산자락을 따라가기도 하고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걸을 수도 있는 길입니다. 경남 사천에서 임진왜란 이야기와 함께 사천의 숨은 풍경을 구석구석 살피며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10월에 정조 효 문화제가 열립니다. 화성시에는 사도 세자의 능인 육능과 정조의 능인 권능이 있죠. 사도 세자는 정조 때 장헌 세자로 추존되고 그 묘가 있는 곳은 현룡원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한제국 시기에는 다시 장조로 추존되면서 그 능도 왕릉의 지위를 얻어 육릉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정조의 능, 건능이 바로 육릉 옆에 있습니다. 생전에 그토록 아버지를 그리던 정조가 이제 아버지 가까이에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연을 품은 도시가 화성시여서 정조의 효를 기리는 문화제가 해마다 열리는 것인데요. 용능, 건능을 찾아 화성에 가신다면 그 근처에 있는 사찰 용주사에도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주사는 용능과 건능을 지키는 역할을 해온 사찰인데요. 신라 말에 창건됐고 원래 이름은 가량사였다고 합니다. 병조호란 때 소실됐다가 정조 때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해서 다시 짓도록 했습니다. 이곳 용조사에는 국보로 지정된 동종이 있고 이 밖에도 여러 문화유산이 남아있습니다. 조선의 왕릉에는 잘 지켜진 숲과 잔디밭이 있어서 도시의 녹지이자 공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용릉과 건릉을 이어주는 숲길을 걷다 보면 참으로 기우한 운명의 부자지간이었던 사도 세자와 정조를 떠올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을 오랫동안 지켜온 키 큰 소나무들 사이로 하염없이 걷고 싶어질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10월 초에 문화축제가 열리는 곳 몇 군데를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 여행과 함께 하신 음악은 이하로 작곡 해금 솔로를 위한 한량 가운데 1장, 2장, 3장 나눠서 전해드렸습니다. 1장 유효자적, 2장 일장춘몽, 3장 흥청망청 들으셨어요. 이태경의 해금과 윤성의 피아노, 유헌석의 퍼커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단풍은 반만 붉고 시냇물은 푸르렀다. 여울에 금을 치고 바위 위에 누웠으니 아마도 사무한신은 나뿐인가 하노라. 지름시조 단풍은 김영기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FM 풍류마을 이번에는 갈금산조,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단모리까지 짧은 산조 한바탕 함께 하시죠. 김병호의 갈금과 박동진의 장구장단입니다.

갈금산조 들으셨습니다.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단모리까지 짧은 산조 한바탕 함께 하셨습니다. 김병우의 갈금과 박동진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오늘 토요일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끝음악 서도민요 닐리리타령 유지숙의 노래 최경만의 피리온주 오늘 끝곡으로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백승주였습니다.

KBS 교향악단 마스터즈 시리즈 두 번째 무대 정명훈의 말로 교향곡 제4번이 10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오랜 시간 말로를 탐구해온 음악감독 정명훈과 투명하고 섬세한 음색의 세계적인 소프라노 크리스티안의 카르크가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사랑과 고독의 순간을 담은 말러의 리케르크 가곡과 천상의 삶을 노래한 교향곡 제4번이 연주될 예정입니다. KBS 클래식 FM은 10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로부터 전국에 중계방송합니다. 정명훈과 KBS 교향악단이 전하는 깊고 아름다운 말러의 세계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헤르만헤세는 고향을 떠나 오랜 세월을 보냈고 마지막엔 스위스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에게 고향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헤세의 고향은 독일 남서부의 작은 도시 칼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고향을 이렇게 회상했죠. 30년 전 칼브의 수많은 사람을 나는 모두 알고 있었다. 모든 빵집을 알고 있었고 그 안에 어떤 빵들이 진열되어 있는지도 다 머릿속에 꿰고 있었다. 고향과 타향 사이에서 오래 생각했을 헤세는 또 이렇게 썼죠. 많은 길을 나는 또다시 돌아서 갈 것이다. 많은 것을 충족시켜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실망스러운 곳이 타향이고 많은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더라도 실망스럽지 않은 곳이 고향이다. 고향을 다녀온 분들의 마음에 헤세의 글이 긴 여운을 남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석 연휴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9월 26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원을 첫 곡 홈랜드 팀이었습니다. 고향의 테마가 되겠죠. 영국의 작곡가 마이클 호페의 곡이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스티븐 포스터의 곡이죠. 켄터키 옛집 My Old Kentucky Home. 이 곡은 에릭 쿤셀이 지휘하는 신시네티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연주는 명절쯤 되면 제가

자주 전해드리는 연주지요.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마크 노플러가 이끌었던 밴드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히트곡이죠. Why Worry를 덴마크어로 노래합니다. 제목이 Vet Goddy라고 무슨 소용이야 왜 걱정을 해 라고 Why Worry의 같은 의미죠. 이 곡 덴마크 출신의 가수 린 씨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세 곡의 노래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Les yeux ouverts, 눈을 뜨고 라는 샹송이었죠. Dream a little dream of me의 프랑스어 버전이었는데요. 프랑스어로는 이 버전이 처음입니다. 엔소 엔소라는 러시아계 프랑스 가수, 그녀의 데뷔 앨범, 1990년 데뷔 앨범에서 이 노래를 불러서 당시 정말 빅히트를 기록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메리 블랙, 아일랜드의 포크 가수죠. 그녀가 노래한 No Frontiers였고요. 세상의 모든 음악 11집 음반에도 수록된 곡이죠.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덴마크의 가수 린 씨가 노래한 Vedgody라는 곡,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Why Worry를 덴마크어로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세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류 요시마타의 곡입니다. 일본 출신의 작곡가, 영화음악가로 냉정과 열정 사이에 음악으로 아주 친숙한 이름이죠. 류 요시마타의 아무 말도 못한 사람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안토니오스 송, 마이클 프랜스의 대표곡이죠. 괄호 안에 The Rainbow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1977년에 발표한 이 곡, 데이빗 산본의 알토 색소폰, 그리고 래리 칼튼의 기타와 조 샘플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마이클 프랭스가 직접 작사, 작곡하고 노래한 안토니오스 송.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케니지의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였는데요. 그의 라틴 앨범 리듬 앤 로만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탱고라는 곡이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류 요시마타의 아무 말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컷 베스터의 곡인데요. 제목이 Prayer of the Children, 아이들의 기도입니다. 이 곡은 컷 베스터가 작사, 작곡하고 노래도 직접 불렀는데요. 오버더빙을 해가면서 계속 화음을 입히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컷 베스터의 Prayer of the Children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벨기에의 여성 합창단 10대와 20대의 젊은 나이의 멤버들로 구성된 스칼라라는 여성 합창단 그리고 콜라츠니 브라더스 한 명은 지휘 그리고 한 명은 피아노를 연주하는 형제 콜라츠니 형제가 함께한 If You Could Read My Mind였습니다. 이 곡은 캐나다의 가수 고든 라이트푸트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코러스 곡이었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Prayer of the Children, 커트 베스터가 작사 작곡하고 노래도 한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비드 란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미국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죠. 직접 곡을 쓰고 연주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파헬벨의 캐논 D장조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전해드립니다. Return to the Heart라는 그의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한 9분 30초 정도 되는 긴 연주죠. 들어보시죠.

파헬벨의 캐논 D장조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었습니다. 미국의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란스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죠.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이 시간쯤에는 영화 음악을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고향하면 떠오르는 영화들 두 편을 전해드립니다. 고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저는 시네마 천국이던데요. 지우세페 도르나토레 감독의 1988년 영화죠. 알프레도 아저씨의 부고를 듣고 고향으로 찾아가는 토토. 그러면서 어린 시절의 토토, 청년 시절의 토토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알프레도 할아버지가 저는 더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 알프레도 할아버지와의 이야기, 그리고 엘레나와의 첫사랑, 정말 주옥 같은 음악들과 함께 펼쳐지던 그 이야기가 고향 시칠리아,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펼쳐지죠. 영화 시네마 천국 OST.

보네의 오리지널 스코어 두 곡, 시네마 파라디소 메인 테마, Childhood and Manhood, 그리고 엔니오의 아들인 안드레아 모리꼬네가 작곡한 사랑의 테마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터치 오브 스파이스입니다. 그리스 영화죠. 이 영화도 시작이 비슷합니다. 할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고향인 이스탄불로 떠나는 주인공.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 이스탄불에서의 이야기가 또 펼쳐지죠. 그곳에서 또 음식의 조예가 깊어지면서 어린 시절부터 음식을 하기 시작하고 시장에서 향신료를 파는 향신료 가게를 하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인생의 아주 깊숙한 비밀까지 또 알게 되는 그런 소년의 이야기. 그가 어른이 돼서 이스탄불 고향을 찾아가서 또 펼쳐지는 이야기. 이미 이제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의 할아버지의 가게가 있었던 그 시장도 방문해서 먼지 쌓인 다락방도 올라가 보죠. 영화 터치 오브 스파이스 OST에서도 새 트랙을 준비했습니다. 그리스의 영화 음악가 에반티아 레부치카의 오리지널 스코어인데요. 먼저 할키돈이라는 트랙. 이 트랙은 그리스에서 고향 이스탄불로 건너가는 장면에서 그 중동의 느낌이 많이 나는 트랙입니다. 두 번째는 더 마켓, 할아버지 가게가 있던 시장. 그리고 세 번째는 A Shine Over Bosporus, 보스포루스 해협의 햇빛. 이렇게 세 트랙입니다.

이 영화가 그리스에서 상영됐을 때 정말 흥행이 대단했었는데요. 그래서 또 전 유럽으로 전 세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였습니다. Touch of Spice 영화 OST에서 새 트랙을 전해드렸습니다. 할키돈 그리고 The Market, A Shine of Bosphorus 이렇게 세 곡, 에반지아 레부치카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사실 에반지아 레부치카의 음악을 저는 이 영화 OST로 처음 접했는데 그 이후로 그녀의 작품집들을 또 들으면서 많은 곡들을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 전해드리고 있죠. 이번에는 반젤리스의 곡입니다. 그리스 출신의 전자음악가죠. 역시 영화음악가로 또 90편 정도 되는 많은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 세상을 떠났죠. 반젤리스의 곡 가운데 프렐루드 그리고 Losing Sleep 이어지는 두 트랙입니다. Voices라는 1995년 음반의 두 트랙인데요. 잉글랜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폴 영이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그가 가사를 쓰고 노래도 불러주는데요. 프렐루드와 Losing Sleep, Steal My Heart 들어보시죠.

그리스의 전자음악가 반젤리스의 곡이었습니다. 보이시스라는 1995년 음반에서 첫 번째 트랙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을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Prelude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Losing Sleep, Steal My Heart 였습니다. 영국의 가수 폴 영이 직접 작사하고 노래도 부른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세자리아 에보라의 노래입니다. 서아프리카의 섬나라 카보베르데 출신의 월드뮤직 스타죠. 뭐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스타이지요. 이 세자리아 에보라가 마리아 엘레나를 불렀습니다. 마리아 엘레나 하면은 샤비에 쿠가의 연주 또는 아비정전이 생각나는 곡이죠. 이 마리아 엘레나, 세자리아 에보라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멕시코의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 아구스틴 라라가 쓴 곡인데요. Solamente una vez, 단 한 번만 이라는 곡. 이 곡은 안드레아 보첼리의 목소리였고요. 그 전에는 로렌소 바르셀라타가 쓴 곡 마리아 엘레나, 이 곡은 세자리아 에보라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바우의 곡입니다. 앞서 세자리아 에보라의 목소리 들으셨는데 같은 카보베르데 출신의 뮤지션이죠. 에보라의 백밴드를 이끌었던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바우의 귀향, 레그레스 들어보시죠.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작년 5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두브로니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그리고 칸투스 앙상블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에바 슐리치 브라이치치가 연주하는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칸투스 앙상블이 연주하는 이바나 랑의 바가텔 등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작년 5월에 자그레브에서 열린 두 개의 음악회 실황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작년 5월 11일 자그레브의 마트로슬라브 리신스키 콘서트홀에서 열린 두브로니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현재는 크로아티아 리에카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로 활동 중입니다. 이번 두브로니크 심포니와 함께한 음악회 첫 곡으로 베이토벤 코리올란 서곡 작품 번호 62를 선보입니다. 발렌틴 에이게리 지휘하는 두브로니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베토벤 코리올란 서곡 작품 번호 62를 발렌틴 에게리 지휘하는 두브로니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이 곡은 오늘날 공연장에서 아주 자주 연주되는 바이올린 협주곡이지만 차이콥스키가 이 곡을 처음 작곡했을 때만 해도 바이올린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 바이올린계의 대부라고 할 만한 레오폴드 아우어가 처음에 이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을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돌프 브로트스키가 이 곡을 즐겨 연주하면서 이 곡이 점차 유명해지고 또 아우어도 이 곡의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 하이페츠에게도 가르쳤죠. 이 협주곡은 모두 3악장 구성입니다.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굉장히 긴 곡이고요. 서정적인 2악장 깐츠 소네타, 안단테, 그리고 빠른 3악장 피날레는 이어서 연주됩니다. 자, 그럼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35 전악장을 에바 슐리치 브라이치치의 바이올린 연주, 발렌틴 에이게리 지휘하는 두브로니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35 전악장을 에바 슐리치 브라이체치의 바이올린 연주, 발렌틴 에게리지 피아는 두브로니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한 에바 슐리치 브라이체치는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지금 연주를 듣고 계신 두브로니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악장이기도 합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 G단조 가운데 아다지오 감상하셨습니다. 에바 슐리치 브라이치치의 앙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작년 5월 11일 자그레브의 바트로슬라브 리신스키 콘서트홀에서 열린 두브로니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 후반부에는 소르코체비치의 교향곡 4번이 연주됩니다. 작곡가 루카 소르코체비치는 크로아티아의 도시 두브로니크 출신의 작곡가이면서 또한 외교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18세기 작곡가고요. 초기 고전

이탈리아 심포니아 전통을 따라서 빠른 악장으로 시작해서 느린 악장, 다시 빠른 악장으로 이어지는 구성입니다. 자, 그럼 발렌틴 에이길이 지휘하는 두브로니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루카 소르코체비치 교향곡 4번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18세기의 크로아티아의 작곡가 루카 소르코체비치의 교향곡 4번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발렌틴 에게리지 피아는 두보르니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이 시대의 크로아티아의 작곡가 보리스 파판도플로의 오마주 아 소르코체비치

들으신 곡은 크로아티아의 작곡가 보리스 파판도플로의 오마주아 소르코체비치였습니다. 오늘 듣고 계신 작년 5월 11일 자그레브 공연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 20세기 크로아티아의 대표적인 작곡가죠. 스테판 슐레크의 현을 위한 두 번째 고전 협주곡입니다. 이 곡은 1악장 팡파레 알레그로 데치소, 2악장 코랄 안단테 칸타빌레, 3악장 푸가 비바치시모로 구성됩니다. 발렌틴 에게리 지휘하는 두보르니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콘스탄틴 에이게리 지휘하는 두보르니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작년 5월 11일 자그레브 바트로슬라브 리신스키 콘서트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앞서 두보르니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 들어보셨고요. 이번에는 작년 5월 10일 바트로슬라브 리신스키 콘서트 홀 소공연장에서 열린 칸투스 앙상블의 공연입니다. 어제 FM 실황음악에서 이 공연 중 한 곡만 들으셨고요. 오늘은 어제 못 들었던 두 곡을 마저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20세기 크로아티아의 작곡가 실비에 봄바르델리의 발레 카니발 중에 까리옹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은 피아노와 현악 사중주를 위한 곡인데요. 보지다르 블라시치의 피아노 연주 그리고 칸투스 앙상블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작곡가 실비에 봄바르델리의 발레 카니발 가운데 까리옹 감상하셨습니다. 보지다르 블라시치의 피아노 연주 그리고 칸투스 앙상블의 현악기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듣고 계신 작년 5월 10일 바트로슬라브 리신스키 콘서트홀 소공연장에서 열린 칸투스 앙상블의 공연 중에서 이바나 랑이 작곡한 현악과 하프를 위한 4개의 바가테를 들으시겠습니다. 작곡가 이바나 랑은 크로아티아의 작곡가이면서 피아니스트고요. 급진적인 현대 음악보다는 서정적인 그리고 구조적으로 균형을 중시하는 그런 경향의 곡들을 남겼습니다. 이제 들으실 이바나 랑의 현악과 하프를 위한 네 개의 바가텔은 1974년에 작곡이 됐고요. 안단티노, 소스테누토, 모데라토, 알레그레토로 구성됩니다. 이바나 랑의 현악과 하프를 위한 네 개의 바가텔을 칸투스 앙상블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작곡가 이바나 랑의 현악과 하프를 위한 네 개의 바가텔 들으셨습니다. 미리아나 크리스코비치의 하프 연주, 그리고 칸투스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작년 5월 10일 자그레브 바트로슬라브 리신스키 콘서트 홀 소공연장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인터넷 지도 거리 뷰를 보다가 문득 옛 동네를 찾아봤다. 주소는 바뀌었지만 동네 모습은 그대로였다. 그런데 거기 길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찍혀 있었다. 뒷모습이지만 바로 알 수 있었다. 야위고 작은 데다 한쪽 다리까지 불편해서 늘 기우뚱하던 아버지. 한평생을 걸음마다 넘어지듯 살아내셨을 아버지가 확실했다. 동생과 통화하다가 결국 둘 다 울음바다가 됐다.

옛 동네나 고향집이 찍힌 거리뷰는 마치 내 앨범 속의 빛바란 사진 같습니다. 수많은 추억과 그리움을 한꺼번에 불러냅니다. 물론 그새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그 추억과 그리움이 무색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옛 모습 그대로인 곳도 남아있어서 그 거리뷰 덕분에 25년 만에 가족을 찾은 사람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그대로인 옛집, 옛 동네, 고향집을 거니는 마음으로 이 밤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영화 꽃피는 봄이 오면에 수록된 Spring in My Heart, 영화음악가 조정우의 음악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에서는 이번 나흘간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지난 2001년도에 당신의 밤과 음악 첫 앨범 이후에 넉 장의 음반을 발매한 이 당밤 시리즈 앨범 그 속의 음악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2집 프레어 앨범에 이어서 오늘은 3집 밤 풍경 속으로 앨범에 담긴 음악들을 만나보겠습니다. 3집 앨범의 표지 사진은 헝가리 출신의 사진작가 브라사이의 밤의 파리 중에 안개 낀 밤의 공원과 빈 벤치 풍경입니다. 흑백 사진 전문 작가죠. 브라사이의 이 표지는 당신의 밤과 음악에 꼭 맞는 그런 옷처럼 3집 앨범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 풍경 속으로의 이 글자 폰트, 누가 결정했을까요? 접니다. 정말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때긴 한데 그때 김혜선 프로듀서가 음악 풍경을 함께 진행하고 있을 텐데요. 저한테 조언을 구하셔서 제가 몇 개의 그 폰트를 가져가서 앉혔고 그게 지금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그 폰트입니다. 지금 보면 좀 약간 촌스럽긴 한데 당시로서는 최선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인연이 있네요. 그땐 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줄 몰랐겠죠. 바로 그 앨범의 소개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흑백 필름에 담긴 밤의 풍경이 있습니다. 안개 낀

밤의 공원, 멀리 가로등이 아련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고 공원의 벤치는 쓸쓸하게 비어 있습니다. 파리의 밤 풍경을 찍은 브라사이의 사진 한 장. 오래전부터 당신의 밤과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사진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이 들려드리는 음악이 이 사진 속에 불빛 같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는 가로등의 불빛처럼 은은하게 당신을 비추고 자동차의 불빛처럼 당신의 쓸쓸함을 지워주는 지우개가 되기를. 1집에 이어서 김혜선 프로듀서가 다시 만든 당신의 밤과 음악 3집 밤 풍경 속으로의 음악들 오늘도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이 여러분의 삶에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테룩스, 삶의 빛이었습니다. 밤 풍경 속으로 당신의 밤과 음악 3집의 첫 번째 수록곡이죠. 원래 에드바르트 안톤센의 트럼펫, 휘스튼 브로튼베리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어서 쇼팽의 왈츠 10번 비단추 작품 69회입니다. 파블로스 하츠플로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멘델스존의 피아노 3중주 1번 D단추 작품 49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트랑큘로 굴드 피아노 트리오였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오보 협주곡 D단추 바흐 작품 번호 1059 중에서 라르고 악장 2악장 듣겠습니다. 스위스 오보이스트입니다. 토마스 인더뮬의 오보 연주, 사이먼 프레스턴이 주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중에 솔베이그의 노래 네덜란드 기타 트리오의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추 작품 92 중에서 2악장 알레그레토 베리 워즈워스가 주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7번 의장조의 2악장 베리 워즈워스가 주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모차르트의 환상곡 D단조 쾌일번호 397입니다. 아네트 토펠의 피아노입니다.

모차르트의 환상곡 D단조 교열번호 397, 안네트 토펠의 피아노였습니다. 이어서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이 부르는 Let It Be 함께 하시죠.

Let it be,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코맥 메카시의 소설이자 코엔 형제의 영화기도 하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와 함께합니다.

소설 제목은 아일랜드 시인 윌리엄 예이츠의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의 첫 구절입니다. 제목만으론 세상에 노인들이 설 자리는 없다. 노인들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다 같은 주제의 노인 문제를 다룬 작품 같습니다. 하지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노인은 단지 나이 든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랜 경험과 상식, 오래된 지혜를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즉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아닌 지혜로운 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가 작품 주제에 더 가깝습니다. 작품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그려진 이 세상은 우연과 혼돈 그 자체입니다. 주인공인 보안관 벨의 경험이나 지혜는 원초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폭력 앞에서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세상은 온통 부조리로 가득 찬 곳인 겁니다.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영화는 언뜻 잔혹한 스릴러나 범죄 영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는 그런 영화들이 문법처럼 따르는 권선징악형의 결말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영화평론가인 듀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영화는 전통적인 교훈극도 아니고 하드보일드물의 장르에 충실하지도 않습니다. 이 영화의 캐릭터들은 일단 설정이 주어지면 장르의 보살핌이 없이 혼자서 세상과 싸워야 하고 그 앞날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듀나의 평처럼 영화가 보여주는 건 예측 불가의 세상 내지 인생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인과관계며 무자비한 우연들, 언제든 들이닥치는 부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영화는 우리에게 세상의 허물을 일깨우려는 걸까? 그 반대입니다. 영화는 그럴수록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조건의 한계를 인정하는 대신 통제할 수 있는 자기의 내적 요인들에 집중할 것을 일깨웁니다. 나의 선한 의지나 행동이 좋은 결과나 거창한 보답을 받지 못해도 윤리적인 선택의 가치를 믿을 것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세상이 신인 어둠 속 불빛을 끝까지 지킬 것을 일깨웁니다. 그런 일깨움이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듯이 음악 또한 거의 쓰이지 않는 듯한 점도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큰 특징입니다.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미국의 작가 코믹 메카시의 소설이자 코엔 형제의 영화기도 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함께 만나봤습니다. 함께 하신 음악은 오늘 함께 하고 있는 당신의 방과 음악 3집 이 앨범의 사진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음악이 아닌가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Portrait of a Romantic, 존 서먼의 베이스 클라리넷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추석 특집 당신의 밤과 음악 앨범 전곡 감상, 오늘은 3집 앨범이죠. 밤 풍경 속으로 음악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르강의 물결이었습니다. 박경숙의 첼로, 니나 코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작품 26 중의 2악장 아다주오입니다. 파멜라 프랑크의 바이올린, 네빌 마리노가 주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입니다.

브루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추 작품 26의 2악장 아다지오, 파멜라 프랑크의 바이올린,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였습니다.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발레음악 알렉시스 조르바 중에서 마담 호르텐스 보내드립니다. 테오도라키스가 지휘하는 헝가리안 스테이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테오드라키스의 발레 음악 알렉시스 조르바 중에서 마담 호르텐스, 미키스 테오드라키스가 주의하는 헝가리안 스테이트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추석 특집 KBS 클래식 FM이 발매한 당신의 방과 음악 앨범 전곡 감상, 당신의 방과 음악 3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여기에 있는 음악들만 들려드린다면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은 재미가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3집의 앨범 제목인 밤 풍경 속으로에 어울릴 만한 그런 음악들을 골라서 또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3집 앨범은 한 장짜리라서 13곡밖에 수록되지 않습니다. 2시간을 채울 수가 없죠. 아무튼 또 뭐 이런 핑계로 여러분들은 밤 풍경 속으로에 어울리는 음악들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어울리는 음악 첫 곡은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A단추 작품 16 중에 2악장 아다지오입니다.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카를 오르프의 카르미나 브라나 중에서 방황하는 이 마음, 인트루티나, 소프라노 쉐일라 암스트롱의 음성이었고요.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타레가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입니다. 이 곡도 뭔가 아람브라의 밤 풍경이 떠오르는, 또 상상해보면 좋은 그런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렉산드르 라고야의 기타, 케네스 일리토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의 연주입니다.

몰레 라르느 드 자클린,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이었습니다. 베르너 토마스의 첼로, 한슈다들 마이어가 주의하는 위넨 캄모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클래식 FM이 발매한 당신의 밤과 음악 앨범 전곡 감상 3집 듣고 계십니다.

노르웨이 성가곡 깊고 강하고 부드럽게 스크루크 합창단과 뉘마르크 컬렉티브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메리칸토의 그대는 아직도 그 성가를 기억하는가, 바리톤 유르마 히닌넨의 음성 타피올로 합창단입니다.

메리칸토의 그대는 아직도 그 성가를 기억하는가, 요르마 힌니넨의 음성으로 끝곡 보내드렸습니다. 토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클래식 FM 재즈수첩의 황덕호입니다. 오늘 재즈수첩 첫 곡은요. 기타의 명인이죠. 웨스 몽고메리와 또 오르간 연주자 지미 스미스가 함께 들려줍니다. 로드송입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린 제이미 스미스와 웨스 몽고메리의 연주였습니다. 로드송 들으셨습니다. 제이미 스미스의 오르간, 그리고 웨스 몽고메리의 기타, 그레이드 테이트의 드럼 연주였고요. 콩가에는 레이 바레토였습니다. 오늘은 9월 27일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편하게 오늘 시간 재즈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곡으로 음악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토니 베넷의 노래로 유명한 곡인데요. 이 곡을 피아니스트 레드 갈랜드의 연주로 들어보시겠고요. 이어서 보컬리스트 커트 헬링이 부른 과거의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의 아주 중요한 레퍼토리였죠. Going to Chicago까지 두 곡 이어지겠습니다.

0: Kurt Elling's band. Rob Anser on contrabass.
1: 음악 두 곡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셨던 곡은 레드 갈랜드가 연주한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인데요. 알토 색소폰에는 리오 라이트, 그리고 피아노에 레드 갈랜드, 베이스에 크리스 엠버거, 그리고 드럼 연주에 에디 무어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셨던 곡은 커트 엘링이 부른 Going to Chicago였는데요. 커트 엘링과 스페셜 게스트 존 헨드릭스의 노래가 함께했고요. 로렌스 허브스의 피아노, 그리고 랍 엠스터의 베이스, 마이클 레이노의 드럼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듣겠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제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홈쿠킹, 호러스 일버의 연주입니다.

포로 실버의 연주였습니다. 그의 작품 홈 쿠킹이었습니다. 아트 파머의 트럼펫, 헹크 머블리의 테너 색소폰, 호러 실버의 피아노, 테디 커틱의 베이스, 그리고 루이 헤이즈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두 명의 보컬리스트죠. 줄리 런던 그리고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 두 사람의 음악을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번 주

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줄리 런던의 음악을 끝으로 들어보겠는데요. 오늘 들으실 앨범은 1965년 역시 리버티 레코드에서 제작이 된 All Through the Night입니다. 이 앨범 가운데서 먼저 노래 두 곡 보내드립니다. 두 곡 모두 다 콜 포터의 작품인데요. I've Got You Under My Skin 그리고 이어서 Get Out of Town 줄리 런던의 노래입니다.

탄생 100주년의 인물 줄리 런던의 노래를 듣는 시간. 오늘은 1965년 앨범 All Through the Night 듣고 계신데요. 이 앨범 가운데서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I've Got You Under My Skin 이어서 Get Out of Town 두 곡 모두 다 콜 포터의 작품이었는데요. 줄리 런던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알토 색소폰 연주에는 버드 쉔크, 기타의 조 패스, 피아노와 편곡에는 러스 프리먼, 그리고 베이스의 몬티 부드윅, 그리고 드럼 연주의 콜린 베일리였습니다. 이 앨범 그 All Through the Night은요, 줄리 런던이 1965년 리버티 레코드에서 녹음을 한 앨범입니다. 이 앨범의 프로듀서이자 또 엔지니어까지 담당한 인물은요, 서부 지역의 그 유명한 재즈 독립 음반사였죠. 퍼시픽 레코드의 설립자이자 또 프로듀서였던 리차드 보기 이 앨범을 제작했습니다. 1965년도에 이 퍼시픽 레코드는요, 이 앨범을 제작한 리버티 레코드에게 매각이 됩니다. 아마 그때를 전후로 해서 이러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장소 역시 퍼시픽 레코드 스튜디오를 사용했고요. 또 이 제작자인 리처드 버기 엔지니어까지 맡았던 음반이 되겠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이 All Through the Night 앨범은요, 콜 포터, 너무나도 유명한 이 미국 브로드웨이의 작곡가였죠. 이 콜 포터의 곡만을 그 모은 앨범이고요. 줄리 런던의 여러 앨범들 가운데서 가장 재즈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앨범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프로듀서 리차드 보기 많은 어떤 기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반주를 버드쉔크 퀸텟이 연주를 했다는 점이 이런 재즈적인 색깔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드 쉔크는 저희 재즈 수첩의 탄생 100주년의 명인들을 선정하는 그런 이 코너에서 올해 버드 쉔크의 음악을 들어봤었죠. 역시 줄리 런던과 함께 26년도에 1926년에 태어난 인물이고요. 당시에 서부 지역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스튜디오 세션 매니저 또 색소폰 연주자였습니다. 버드 쉔크는 이 리처드 복과 함께 퍼시픽 레코드에서 많은 녹음을 남겼다가 이 줄리 런던 앨범의 사이드맨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조 패스, 너무나도 유명한 기타리스트죠. 조 패스 역시도 이 앨범에 참여를 해서 줄리 런던의 노래 아주 멋진 반주를 해주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러스 프리만도 역시 또 체페이커 밴드 출신의 서부지역의 아주 대표적인 연주자였고요. 몬티 부드윅 그리고 콜린 베일리까지 함께했던 오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줄리 런던은 1969년을

끝으로 더 이상 앨범을 발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1955년부터 14년간 여러 장의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하지만 계속해서 연기자로서의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1972년도에 TV 드라마 Emergency의 주연으로 등장하면서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1979년까지 TV 시리즈가 방영이 되면서 계속해서 브라운관의 모습을 보였던 줄리 런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철저하게 자신의 개인 생활에 들어가서 연예계를 은퇴해서 생활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2000년에 74살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시대 동안 참 그 편안한 목소리에 그리고 대중적인 재즈를 만들어서 재즈를 1960년대까지도 아주 널리 보급했던 줄리 런던이었는데요. 그녀의 앨범 All Through the Night 가운데서 두 곡 더 듣겠습니다. My Heart Belongs to Daddy, Every Time We Say Goodbye, 콜 포터의 곡을 줄리 런던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My heart belongs to daddy. 그리고 every time we say goodbye. 줄리 런던의 노래였습니다. 탄생 100주년에 줄리 런던의 노래를 듣는 시간. 오늘은 올스 러던 나의 1965년작 줄리 런던 코너의 마지막 앨범으로 소개해 드렸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또 같은 탄생 100주년에 9월의 주인공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추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이 헤이즈의 연주입니다. Autumn in New York입니다.

루이 헤이즈의 Autumn and You, 그리고 이어서 한 곡 더 보내드렸습니다. 찰리 퍼시 빅밴드의 On the Road까지 오늘 재즈추첨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음악을 끝으로 오늘 재즈추첨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재즈추첨은 내일 밤 또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덕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헤르만 헤세는 고향을 떠나 오랜 세월을 보냈고 마지막엔 스위스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에게 고향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헤세의 고향은 독일 남서부의 작은 도시 칼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고향을 이렇게 회상했죠. 30년 전 칼브의 수많은 사람을 나는 모두 알고 있었다. 모든 빵집을 알고 있었고 그 안에 어떤 빵들이 진열되어 있는지도 다 머릿속에 꿰고 있었다. 고향과 타향 사이에서 오래 생각했을 헤세는 또 이렇게 썼죠. 많은 길을 나는 또다시 돌아서 갈 것이다. 많은 것을 충족시켜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실망스러운 곳이 타향이고 많은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더라도 실망스럽지 않은 곳이 고향이다. 고향을 다녀온 분들의 마음에 헤세의 글이 긴 여운을 남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석 연휴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9월 26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원을 첫 곡 홈랜드 팀이었습니다. 고향의 테마가 되겠죠. 영국의 작곡가 마이클 호페의 곡이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스티븐 포스터의 곡이죠. 켄터키의 집, My Old Kentucky Home. 이 곡은 에릭 쿤셀이 지휘하는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연주는 명절쯤 되면 제가 자주 전해드리는 연주지요.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마크 노플러가 이끌었던 밴드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히트곡이죠. Why Worry를 덴마크어로 노래합니다. 제목이 Vet Goddy라고 무슨 소용이야 왜 걱정을 해 라고 Why Worry의 같은 의미죠. 이 곡 덴마크 출신의 가수 린 씨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세 곡의 노래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Les yeux ouverts, 눈을 뜨고 라는 샹송이었죠. Dream a little dream of me의 프랑스어 버전이었는데요. 프랑스어로는 이 버전이 처음입니다. 엔소 엔소라는 러시아계 프랑스 가수, 그녀의 데뷔 앨범, 1990년 데뷔 앨범에서 이 노래를 불러서 당시 정말 빅히트를 기록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메리 블랙, 아일랜드의 포크 가수죠. 그녀가 노래한 No Frontiers였고요. 세상의 모든 음악 11집 음반에도 수록된 곡이죠.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덴마크의 가수 린 씨가 노래한 Vet Goddy라는 곡, Dire Straits의 Why Worry를 덴마크어로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세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류 요시마타의 곡입니다. 일본 출신의 작곡가, 영화음악가로 냉정과 열정 사이의 음악으로 아주 친숙한 이름이죠. 류 요시마타의 아무 말도 못한 사람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안토니오스 송, 마이클 프랜스의 대표곡이죠. 괄호 안에 The Rainbow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1977년에 발표한 이 곡, 데이빗 산본의 알토 색소폰, 그리고 레리 칼튼의 기타와 조 샘플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마이클 프랭스가 직접 작사, 작곡하고 노래한 안토니오스 송.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케니지의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였는데요. 그의 라틴 앨범 리듬 앤 로만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탱고라는 곡이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류 요시마타의 아무 말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컷 베스터의 곡인데요. 제목이 Prayer of the Children, 아이들의 기도입니다. 이 곡은 컷 베스터가 작사, 작곡하고 노래도 직접 불렀는데요. 오버더빙을 해가면서 계속 화음을 입히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컷 베스터의 Prayer of the Children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벨기에의 여성 합창단 10대와 20대 젊은 나이의 멤버들로 구성된 스칼라라는 여성 합창단 그리고 콜라츠니 브라더스 한 명은 지휘 그리고 한 명은 피아노를 연주하는 형제 콜라츠니 형제가 함께한 If You Could Read My Mind였습니다. 이 곡은 캐나다의 가수 고든 라이트풋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코러스 곡이었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Prayer of the Children, 컷 베스터가 작사 작곡하고 노래도 한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비드 란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미국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죠. 직접 곡을 쓰고 연주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파헬벨의 캐논 D장조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전해드립니다. Return to the Heart라는 그의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한 9분 30초 정도 되는 긴 연주죠. 들어보시죠.

파헬벨의 캐논 D장조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었습니다. 미국의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란츠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죠.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이 시간쯤에는 영화 음악을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고향하면 떠오르는 영화들 두 편을 전해드립니다. 고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저는 시네마 천국이던데요. 지우세페 도르나토레 감독의 1988년 영화죠. 알프레도 아저씨의 부고를 듣고 고향으로 찾아가는 토토. 그러면서 어린 시절의 토토, 청년 시절의 토토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알프레도 할아버지가 저는 더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 알프레도 할아버지와의 이야기, 그리고 엘레나와의 첫사랑, 정말 주옥 같은 음악들과 함께 펼쳐지던 그 이야기가 고향 시칠리아,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펼쳐지죠. 영화 시네마 천국 OST에서 세 트랙을 전해드렸습니다. 에니오 모리코네의 오리지널 스코어 두 곡, 시네마 파라디소 메인 테마 Childhood and Manhood, 그리고 에니오의 아들인 안드레아 모리코네가 작곡한 사랑의 테마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터치 오브 스파이스입니다. 그리스 영화죠. 이 영화도 시작이 비슷합니다. 할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고향인 이스탄불로 떠나는 주인공.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 이스탄불에서의 이야기가 또 펼쳐지죠. 그곳에서 또 음식에 조예가 깊어지면서 어린 시절부터 음식을 하기 시작하고, 시장에서 향신료를 파는 향신료 가게를 하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인생의 아주 깊숙한 비밀까지 또 알게 되는 그런 소년의 이야기. 그가 어른이 돼서 이스탄불 고향을 찾아가서 또 펼쳐지는 이야기. 이미 이제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의 할아버지의 가게가 있었던 그 시장도 방문해서 먼지 쌓인 다락방도 올라가 보죠. 영화 터치 오브 스파이스 OST에서도 새 트랙을 준비했습니다. 그리스의 영화 음악가 에반티아 레부치카의 오리지널 스코어인데요. 먼저 할키돈이라는 트랙. 이 트랙은 그리스에서 고향 이스탄불로 건너가는 장면에서 그 중동의 느낌이 많이 나는 트랙입니다. 두 번째는 더 마켓, 할아버지 가게가 있던 시장. 그리고 세 번째는 A Shine Over Bosporus, 보스포루스 해협의 햇빛. 이렇게 세 트랙입니다.

이 영화가 그리스에서 상영됐을 때 정말 흥행이 대단했었는데요. 그래서 또 전 유럽으로 전 세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였습니다. Touch of Spice 영화 OST에서 새 트랙을 전해드렸습니다. 할키돈 그리고 The Market, A Shine of a Bosporus 이렇게 세 곡, 에반지아 레부치카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사실 에반지아 레부치카의 음악을 저는 이 영화 OST로 처음 접했는데 그 이후로 그녀의 작품집들을 또 들으면서 많은 곡들을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 전해드리고 있죠. 이번에는 반젤리스의 곡입니다. 그리스 출신의 전자음악가죠. 역시 영화음악가로 또 90편 정도 되는 많은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 세상을 떠났죠. 반젤리스의 곡 가운데 프렐루드 그리고 Losing Sleep 이어지는 두 트랙입니다. Voices라는 1995년 음반의 두 트랙인데요. 잉글랜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폴 영이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그가 가사를 쓰고 노래도 불러주는데요. 프렐루드와 Losing Sleep, Steal My Heart 들어보시죠.

그리스의 전자음악가 반젤리스의 곡이었습니다. 보이시스라는 1995년 음반에서 첫 번째 트랙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을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Prelude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Losing Sleep, Steal My Heart 였습니다. 영국의 가수 폴 영이 직접 작사하고 노래도 부른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세자리아 에보라의 노래입니다. 서아프리카의 섬나라 카보베르데 출신의 월드뮤직 스타죠. 뭐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스타이지요. 이 세자리아 에보라가 마리아 엘레나를 불렀습니다. 마리아 엘레나 하면은 샤비에 쿠가의 연주 또는 아비정전이 생각나는 곡이죠. 이 마리아 엘레나 세자리아 에보라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멕시코의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 아구스틴 라라가 쓴 곡인데요. Solamente una vez, 단 한 번만 이라는 곡. 이 곡은 안드레아 보첼리의 목소리였고요. 그 전에는 로렌소 바르셀라타가 쓴 곡 마리아 엘레나, 이 곡은 세자리아 에보라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바우의 곡입니다. 앞서 세자리아 에보라의 목소리 들으셨는데 같은 카보베르데 출신의 뮤지션이죠. 에보라의 백밴드를 이끌었던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바우의 귀향, 레그레수 들어보시죠.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인주 명문반 정만섭입니다. 명인주 명문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알렉시스 바이젠베르크의 전집이 발매됐습니다. EMI 음원들인데요. 워너레이블 달고 이제 재발매가 됐습니다. 그동안 절판된 음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이 바이젠베르크 팬들로서는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7장의 방대한 분량인데요. 그 가운데서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알렉시스 바이센베르크의 피아노 연주 1981년 레코딩 전곡 전해드립니다. 명현주 명곡반 오늘 첫 곡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겸 바이올린 전문 작곡가로 알려져 있지만 첼로 협주곡도 좋은 곡 남기고 있습니다. 앙리 뷰에탕의 첼로 협주곡 1번 A단조 작품 번호 46 웬신 양의 첼로 게르노트 슈말프스가 주연하는 에버그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앙리비어탕의 첼로 협주곡 1번 A단조 작품 번호 46 웬신양의 첼로 게르노트 슈말프스가 지휘하는 에버그린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오늘 명연주 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 코너로 넘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시스 바이센베르크의 EMI 전집 37장짜리 CD 전집물이 발매가 됐습니다. 정말 어느 것 하나 놓치기 싫은 그런 주옥편들인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은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전해드립니다. 이 바이센베르크는 알고 계신 것처럼 언젠가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피아니스트 가운데 가장 피아니스트 간 피아니스트다. 좀 어폐가 있는 말 같지만 실제로 바이센베르크의 팬이라면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른 피아니스트들은 오르간이나 합주코드를 쳐도 뭐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바이젠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피아노의 기능적인 측면을 확실하게 살리는 고도의 테크닉으로 정말 경악할 만큼 엄청난 연주를 들려주는데요. 이 골드베르크 변주곡도 역시 바이젠베르크표 골드베르크 변주곡입니다. 두 차례 레코딩하고 있는데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알렉시스 바이젠베르크의 피아노 연주 1981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도 짤막한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작품입니다. 후가의 기법 가운데 콘트라푼쿠투스 1번 비토리오 기엘미, 로렌츠 기엘미, 일소나토르 빠를란테가 함께합니다.

바흐의 후가의 기법 가운데 콘트라푼크투스 1번 비토리오 기엘미, 로렌초 기엘미, 일소나로 파를란테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연주 명음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추석 연휴의 끝자락. 오늘 하루 편안한 휴식과 내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분 좋은 음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 배삼식 작사 최우정 작곡 가을물 하윤주의 노래입니다.

가을은 머무는 계절인 듯 하면서도 어느새 우리를 다음 풍경으로 데려갑니다. 여성 듀오 뮤르의 연주로 가을의 여정 함께 하셨고요. 먼저 건네드린 첫 곡 가을물 하윤주의 노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통음악 수룡음을 만나보시죠. 가곡에서 노래를 빼고 반주만 연주한 음악으로 조선시대 후기 풍류방에서 실내악으로 즐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수룡음이란 말엔 물속에 있는 용이 읊조린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김계희의 생황, 이웅의 검은고, 김상준의 단소 연주입니다.

김기희의 생황과 검은고의 이용, 단수의 김상준의 연주로 소룡음 함께 하셨습니다. 국악의 향기 이번에는 반지름 시조 산마을을 준비했습니다. 사설은 이렇습니다. 산마을 깊은 밤을 뜰에 가득 다리로다. 마음을 둘 데 없어 살입 열고 나와선제 귀뚜린 누구를 그리워 저대도록 우느냐. 달빛이 뜰 전체를 밝히는 깊고 고요한 밤에 마음의 정서를 자연의 광경에 비유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지름 시조 산마을을 박종순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박종순의 목소리로 반지름 시주 산마을 함께 했습니다. 달빛 아래 산마을을 지나 이제 가을 저녁의 한 장면을 음악으로 펼쳐봅니다. 제목부터 한 폭의 그림 같은 곡인데요. 기리섭 작곡, 가을 저녁 낙엽이 받쳐든 찻잔. 한국창작음악연구회의 연주입니다.

한국창작음악연구회의 연주였습니다. 길일섭 작곡 가을 저녁 낙엽이 받쳐든 잣잔 함께 들으셨습니다.

0: 우리 음악으로 물들이는 마음 한자리, 국악의 향기.
1: 마음이 머무는 자리,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이번에는 자연을 모티브로 음악을 선보이는 가야금 연주단 춘호 가예고, 데몬드, 그리고 푸른 가을밤을 보내드립니다. 작곡가 신윤수가 시인 장만영의 시 달, 포도, 잎사귀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입니다. 여기서 데몬드는 달이란 뜻의 독일어입니다. 신윤수 작곡 4대의 25현 가야금을 위한 데몬드, 그리고 푸른 가을밤, 춘호 가예의 연주 함께 하시죠.

푸른 가을밤에 서정에 머무셨나요? 춘호 가이의 연주, 데몬드 그리고 푸른 가을밤, 네네 25연 가야금을 위한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흥겨운 에너지를 만나보겠습니다. 소리꾼 서명희와 사물놀이 상수의 이영광을 중심으로 한 국악단 소리계의 연주, 그리고 서명희의 노래가 함께합니다. 이바디 페스티벌, 함께하시죠.

이바디 페스티벌 서명희의 노래와 소리기의 연주였습니다. 축제 뜨거운 장단에 이어 이번에는 해금의 섬세한 선율로 온도를 조금 낮춰보겠습니다. 해금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들려주는 실내악단 이현의 농의 연주 댄스 오브 러브 함께 하시죠.

이현의 농해 연주, Dance of Love 함께 들으셨습니다. 국악의 향기 오늘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끝곡은 민요 몽금포 타령을 재해석한 곡 사랑고질 1호의 연주와 노래로 보내드릴게요. 1호는 한국 전통가락과 멜로디를 퓨전 국악 사운드로 선보이는 팀입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사랑곡 1호의 연주와 노래 함께 하시죠. 저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 첫 곡은 헨리 퍼셀의 요정의 여왕에 나오는 일출 소나타 준비했습니다. 로이 굿먼이 지휘하는 팔리 오브 인스트루먼츠와 팔리 오브 인스트루먼츠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첫 곡 전해드립니다.

9월 27일 일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첫 곡으로 헨리 퍼셀의 요정의 여왕 중 일주일 소나타로 문을 열었습니다. 연주인은 로이 굿먼이 지휘하는 팔리 오브 인스트루먼츠와 팔리 오브 인스트루먼츠 바로크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벌써 명절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면서 오늘도 한 시간 자연을 주제로 하는 음악 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음악들로 채워드릴 텐데요.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헨델의 수상음악 모음곡 3번 G장조 헨델 작품 번호 350입니다. 안단테 리고동, 리고동 다카포, 미뉴엣, 미뉴엣 다카포, 알레그로, 알레그로 다카포의 전악장이고요. 토마스 피리가 이끄는 카메라타 베르니 연주합니다.

토마스 피리가 이끄는 카메라타 베르네 연주로 헨델의 수상음악 모음곡 3번 G장조, 헨델 작품 번호 350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이번엔 르네상스 시대 세속노래 만나보시죠. 16세기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한 클레몽 자느킹의 샹송 새들의 노래입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사람의 목소리로 표현한 곡인데요. 꾀꼬리와 뻐꾸기, 종달새, 나이팅게일, 여러 다양한 새들의 소리를 TTPP, 쿠쿠 같은 리드미컬하고 재치있는 의성어 표현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힐리어드 앙상블이 노래합니다.

울창한 숲속 한가운데서 온갖 새들의 합창을 듣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클레멍스 아느킹의 샹송 새들의 노래, 힐리어드 앙상블의 노래였습니다.

9월 27일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아침의 클래식 2번은 바로 급한 동물농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 준비했습니다. 17세기 이탈리아의 음악가 카를로 파리나의 카프리치오 스트라바간테, 기발한 카프리치오 전곡인데요. 독특한 제목만큼 음악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짧은 악장들이 10개가 넘게 이어지는 이 작품에서 작곡가는 허디거디와 숌, 트럼펫, 북 같은 여러 악기에 닭과 개, 고양이 등의 울음소리에 거리의 소리까지 담아냈습니다. 도입으로 시작해서 농부의 리라, 작은 숌, 농부의 리라 변주, 여기 한 사람이 활대를 가지고 현을 때린다. 트럼펫, 클라리노 트럼펫, 캐틀 드럼, 암탉, 수탉, 리코더 매우 조용하게, 트레몰로, 병사의 파이프와 타보르, 고양이, 개, 스페인 기타, 종결까지 전곡 전해드립니다. 소나토리 델라 지우요사 마르카가 연주합니다.

17세기 이탈리아 음악가 카를로 파리나의 현악 앙상블 작품 카프리치오 스트라바간테 전곡을 소네토리 델라 시우요사 마르카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곰이라는 부제가 있는 유제프 하이든의 교향곡 82번의 4악장 피날레 비바체 아사이 준비했습니다. 곰이라는 부제는 저음역대 악기들이 낮고 묵직하게 만들어내는 울림이 당시 유럽 거리 축제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춤추는 곰과 그 춤을 반주하는 백파이프의 저음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붙였다고 합니다. 조반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바젤 챔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셉 하이든의 교향곡 82번 고메 4악장 프레스토 비바체 아사이 조바니 안토니니가 제외하는 바졸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자연을 닮은 음악, 자연을 영감으로 한 음악으로 꾸며드린 이번 명절 연휴. 오늘 마지막 곡은 부드러운 서풍을 묘사한 라모의 곡 서풍과 여신들을 위한 우아한 애호입니다. 오페라 발레 에베 축제 중 나오는 온화한 곡인데요. 프란스 필리헌이 지휘하는 18세기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라모의 곡 오페라 발레 에베 축제 중에서 서풍과 여신들을 위한 우아하네요. 프란스 비리헌이 제외하는 18세기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온화하고 편안한 휴일 보내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연중 그 어느 때보다 차 안이 맛있는 냄새로 가득한 날, 바로 명절입니다. 사과, 배, 포도 같은 과일의 달콤한 향기, 넉넉히 부친 전이며 잡채가 칸칸이 들어찬 반찬통, 신문지로 둘둘만 소주병에 담겨서 고소한 존재감을 내뿜는 참기름, 들기름까지. 가는 길보다 가득하고 묵직해져 돌아오는 우리의 몸과 마음처럼 또다시 일상을 살아갈 용기와 응원도 채우는 명절의 시간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엠바니엘 샤브리의 오페라 마지못해 된 왕 중에서 축제 폴로네즈, 미셸 플라송이 지휘하는 툴루즈 카피톨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FM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좋은 아침 시작하셨나요? 이재우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까지 마이크 앞에 앉은 저는 아나운서 이승현입니다. 9월 27일 일요일 추석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이 어느새 됐습니다. 또 나흘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지막 날 이제 좀 쉬어야지 하고 집에서 너무 많이 쉬면 또 다음 날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때마침 월요일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연휴가 나흘이면 한 나흘 지나야 몸이 좀 풀리는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말고 또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 출발 FM과 함께해서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좋은 곡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피곤할 때는 졸음쉼터와 휴게소 꼭 들러서 쉬었다 가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끝번호 8774번 쓰시는 분, 경찰관이셔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국제여성경찰협회 어워즈 여성폭력예방과 수사 분야 수상하러 발리에 다녀왔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워 출발 FM과 함께해서 축하받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네, 대한민국 경찰관 곽미경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상 받으실 정도면 얼마나 멋진 일들을 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연휴에 더 바쁘신 분들 사실 많으시죠? 지금도 일터에 계신 분들, 또 제복 입은 분들이라고 하는 우리 경찰, 소방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안전한 연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두 곡 보내드립니다. 축배의 노래, 이중창 파리를 떠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소프라노 조안 서덜랜드가 노래하고요. 리처드 보닝이 지휘하는 런던 오페라 코러스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주세페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와 이중창 파리를 떠나 듣고 왔습니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소프라노 조안 서덜랜드, 리처드 보닝이 지휘하는 런던 오페라 코러스 내셔널 피라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지역에서 방송 함께하고 계실까요? 제주에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0135번 쓰시는 분은 출발 FM과 함께 제주살이 10년, FM이 없었다면 이 평화로움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항상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또 영어로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3817번 쓰시는 청취자분 번역을 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음악을 들어온 애청자입니다. 마음이 가라앉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지는데 그럴 때 음악은 제게 큰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를 가만히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음악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리고 제주의 한라산 둘레길을 걷고 있다고 하셨어요. 몸은 지쳤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좋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고 보면 지금 산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있겠네요. 요즘에는 인터넷과 이런 문자가 잘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아마 가능한 거겠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A장조 도이치번호 959 가운데 4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A장조 도이치번호 959 중에서 4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9월 27일 일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세요. 일요일에는 음악이 머무는 곳 코너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3주 동안은 음악가의 이름이 붙은 거리를 찾아보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의 고향이자 그의 이름이 붙은 길을 찾아보고 그의 연주까지 듣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무렵을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출발 FM과 함께 참여 방법은 여기입니다. PC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방송도 듣고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4702번 쓰시는 분. 저는 5살, 2살 딸 둘만 주말 부부예요. 남편이 서울에서 울산 왔다 갔다 하며 아이들과 눈물의 이별과 기쁨의 상봉을 하는데 주말 가족을 1년 6개월 동안 하면서 점점 지쳐갑니다. 아이들이 예쁠 때 또 함께하고 또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크실 것 같아요. 힘든 것도 크시고 이번 연휴 때 그동안 못 나눴던 그런 마음들 함께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분 혹시 듣고 계시다면 이럴 때 연휴 때 한번 제대로 또 기여를 해주신다면 그 기억이 일주일 한 달 가더라고요.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엘가의 첼로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85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모데라토 임발 세게브의 첼로 마리나 소비 지휘하는 런던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엘가의 첼로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85 중 1악장 아다지오 모데라토 임발세게브의 첼로 연주와 마리나 이소비지 휘하는 런던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플랑크의 피아노 오보에와 바순을 위한 3중주 중 3악장 론도입니다. 오보에 클라라 덴트, 바순의 벤체 보가니, 피아노의 브리기테 엥겔하르트가 연주합니다.

세 곡 이어드렸습니다. 클로드 디비시의 칠드런스 코너 어린이 차지 중 골리웍의 케이크 워크,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거쉰의 프롬나드, 리처드 호스포드의 클라리넷, 이안 브라운의 피아노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들으신 곡은 플랑크의 피아노 오보에와 바순을 위한 3중주 중 3악장 론도였습니다. 클라라 덴트의 오보, 벤체 보가니의 바순, 브리기테 앵겔하르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레이프 본 윌리엄스의 세레나데 투 뮤직, 앤드루 맨지가 지휘하는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레이프 본 윌리엄스의 세레나데 투 뮤직 전해드렸습니다. 앤드루 맨즈가 지휘하는 로열 리버풀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9월 27일 일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음악이 특별한 흔적을 남긴 장소를 찾아봅니다. 음악이 머무는 곳. 음악가의 이름이 새겨진 길을 찾아보는 둘째 시간. 오늘은 폴란드 우치의 루빈슈타인 거리로 향합니다.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서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곳에 우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로찌로 불립니다. 섬유산업의 중심지였던 19세기에는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다가 20세기 초 폴란드가 되찾았죠. 이곳에서 1887년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13살에 베를린 필하모닉과 협연한 신동으로 데뷔해서 1982년 9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80년 넘게 무대에 오르며 20세기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로 추앙받았습니다. 루빈슈타인은 폭넓은 작품을 연주했는데 특히 쇼팽 스페셜리스트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쇼팽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말이 통할 정도였죠. 폴란드 우치는 루빈슈타인이 유년기를 보낸 곳이자 7살에 처음 자선 연주의 무대에 올랐던 곳입니다. 이후 바르샤바를 거쳐 10살에 베를린으로 갔으니 그리 오래 살던 곳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우치는 그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진심을 다합니다. 천여점의 유품을 소장한 전시관을 운영하고 그의 생일과 기일에 기념음악회도 열죠. 또 그가 살던 피오트르 코프스카 거리 인근에는 루빈슈타인 거리, 루빈슈타인 파샤주가 조성됐습니다. 나무와 벤치, 잔디밭, 정원, 분수, 조각상이 어우러진 한적한 산책길인데요. 갈라졌다가 다시 모이는 오솔길도 있어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그의 음악과도 닮은 것 같습니다.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는 그를 이렇게 추억합니다. 그의 주변에는 마치 햇살이 비치는 듯 했다. 그가 피아니스트가 아니었더라도 나는 그를 좋아했을 것이다. 특히 그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로 긍정적이었다. 음악이 머무는 곳, 오늘은 폴란드 우치에 있는 루빈스타인 거리를 찾아보고 그의 연주를 듣습니다.

쇼팽의 폴로네즈 1번 C샵 단조 작품 번호 26-1 즉흥곡 2번 F샵 장조 작품 번호 36 이 두 곡은 1964년에 녹음된 곡이고요. 왈츠 1번 E플랫 장조 화려한 대왈츠 작품 번호 18 왈츠 2번 A플랫 장조 작품 번호 34-1 왈츠 9번 A플랫 장조 고별 작품 번호 69-1까지 들으셨습니다. 쇼팽의 왈츠는 1963년에 녹음된 곡이었습니다.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의 연주를 모두 만나보셨고요. 음악이 머무는 곳, 오늘은 폴란드 우치 출신의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을 기념하는 곳, 루빈스타인의 거리, 루빈스타인 파사주에 담긴 이야기도 들려드렸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작품 번호 9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사이먼 레트리지피아는 베를린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작품 번호 9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였습니다. 사이먼 레트리지피아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곡을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처음 시작했던 월요일에 끝세로줄을 일요일까지 잘 그어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드디어 마치게 됐습니다. 아쉬움 반, 안도 반의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방송에 마이크 앞에 앉게 돼서 많이 긴장되고 떨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응원 보내주셔서 네, 이렇게 세로줄 잘 긋고 갑니다. 반가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가운데 2악장 알레그레토 에스프레시보 알라 로만짜 르노 카피숑의 바이올린 카티아 부니아티 슈빌리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9월 27일 일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출발 FM과 함께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지연, 연출의 조정연, 이재우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일주일 동안 함께했던 저는 이승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여행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는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죠. 차곡차곡 잘 정리했던 짐가방은 어느새 흐트러져 있기 마련이고, 처음에 가져갔던 물건들이 사라진 대신 새로운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기도 합니다. 기대와 설렘이 공존하던 마음속은 약간의 허전함과 아쉬움이 대신 들어앉아 있기도 하고요. 며칠의 연휴, 명절을 보내는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았겠죠? 좋았던 추억과 아쉬운 마음이 공존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것들도 남았고요. 그렇지만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에게서 얻은 따뜻한 사랑, 에너지, 또 모처럼의 여행에서 얻은 힐링과 안식, 혼자만의 시간이 준 여유와 행복.